0: 언턴!
1: 덴들!
0: 올드모!
1: 올드모! 하얀! 아! 올마다!
2: 올마다!
0: 올드모!
2: 올드모!
1: 하얀! 아! 올마다!
2: 올마다!
0: 아!
2: 올드모!
1: 하얀! 아! 올마다!
2: 올마다!
0: 아!
2: 올드모!
1: 하얀! 격!
0: 빌런 아하! 버흥!
1: 네!
0: 로켓! 운사이!
1: 얼마?